0: 반응 있어요,
1: 염치?
2: 깍하게 봐요! 깍! 유세인의 반응! 아쉬워겸 골라나? 아치 골라나?
3: 아빠 그 세일 때문에
2: 가시마사 여러분
0: 내가
2: 여라
0: 뭐
2: 고스라이 육대지 뭐나 육마상과 반을 그라듬세 육무왕을 깨지 육스 뭐만 음을 빌려 두세